0: 프리즈를 좀 해보시죠. 나 프리즈는 다 나 수정한다 어를 좀 해보시잖아.
1: 그러니까 커맨드 가스 선수 키워드로 가서
2: Surrender at Gasman Stern.